0: 하셔야 매일 부세종미다.
1: 수태야 6:30에서 7시까지 타고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Tapai sundai hununcha.
3: K
4: E
3: E
4: B
5: S Kips 98.3 FM, your companion.
6: Kips FM 98.3 MHz presents Top 20 Bollywood Countdown Show.